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빅뉴스 거시가 나눠줄 줄은 니야로 인마야 백불리아를 거실 것은 니구라니 백제도 오도 구세워서